0: 어린 한나만 이명세 몬스터 아또한는 언프리 리아 알트이 없니
1: Sporvognen med Liselotte Krogager.